0: 두드려 보란 듯이 right now 앞이란 내 삶 그저 별한 그 아아 아프고 더운 건 상관없어 can 아아 너람 다 그렇지 않아 my savior 내 가로와도 별도 그것도 내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 싸운 이유인지 그래 답을 찾은 로버 난 노저 can I come over or over cause it's not over
1: La Generación Z escucha Global Hits.
2: Ella tiene una estatua de bronce en su ciudad natal. Él llena un estadio de fútbol.